0: 또 가긴 오가긴 봐라.
1: 아이, 언어 실링이 나는다.
0: 아, 달리 랑긴. 한발 랑 시야 가 같은 아우 바꾸 상 바스켓 사 셀폰 과.
1: 바스켓 볼만. 너 게임스 뭐나 타이? 아도나 온라인 카지노?
2: 아노 또 나바티안 코? 하? 아노 또 모킹? 아노 낭 기나토토칸 모 사 셀폰 모? 하? 나가 파나호르 카? 하? 나가 파나호르 카 모킹?
0: 아, 누 가이 발라 아나이. 헤. 렌텍 나. 오, 다옥 코. 오, 다옥. 다옥. 와!
2: 나 가서 스카터 나.
0: 오빌라 나 나오고
2: 빌랑 나오고 무킹 빌랑 나오고
0: 이 봉골 디스밀 나이 야호 주스코 그나마 물리간 무긴 구가
2: 반가워 아이고 그나미 마 에이 뚜뚜 그나미 뚜뚜 이거 나 그럼 바누나 마감방 시나 무킹 뚜뚜 이거 하 뚜뚜 이거 이 바라 가 발로만 구
0: Mungking? Oh! Anong siling mo, Mila? Manahor ka bang?